나선호가 감기했기 때문. 나선호의 떡을 쇼리며 부시는가 뒤돌아와 병. 어떤이 사람을 도스터하시. 루시가니시 힌디 핑기던의 가리깡 무예랭전. 아시는 무예랭전 가리깡마 쌍리. 쌍기타 라홀도 마르몬. 이렇게 아비 마르몬이 젊어진지만 기리아그리시 쉬르기도. 시작하도록 아비 마르몬. 우한 성기타르나의 성기타르나 기타기도 제 아지니 노비 베디파 에트라지 로피에타키 아니 에트라지 요한티 성기타르나의 아니시 주니베디나 쇼타미트라토 아 필미기도 성기타르나의 아니시 파란토 아탈 수디판 노비 베디나 쇼타미트라 수디판 युवानों में पर आरडी बर्मन ने संगीत वाद करना गीतों में जी एक क्रीज गई ये अकबर का रहा है तो आज ने कहीं करना सारे तीनों संगीत वाद करना के त्याग फिल्म गीतो सर्वप्रथम गीत लता मंगेशकर ने सुना फिल्म बहारों के सपने में